0: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역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멜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요즘 장 보러 가시는 분들 계산하실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곤 하시죠? 많이 담지도 않은 것 같은데 100불, 200불 큰돈이 쉽게 결제되곤 합니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호주 가구의 평균 식료품 지출은 주당 207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호주인 상당수는 식료품비를 가장 부담스러운 생활비로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료품 지출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호주 가정이 식료품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식료품 지출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선 호주에서 햇을 받은 한인 셰프, 황준영 셰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 복지 알아가기를 통해 한인 장애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5월 26일 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앞으로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즐겁고 편안한 오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0: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주 동부 일부 지역에서 전기요금이 최대 10%까지 인하될 전망입니다. 뉴사스웨일즈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찰과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던 테러토리에서 디프테리아 확진 사례가 163건까지 늘어난 가운데 연방정부는 백신 접종과 원주민 커뮤니티 지원 강화를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호주 동부 일부 지역에서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의 전기요금이 최대 10%까지 인하될 전망입니다. 이는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이 소매업체들이 요금제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하는 최종 기본 시장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남호주와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주 남동부 지역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최대 1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 보웬 에너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It's no coincidence that 50% renewables and 414,396 home batteries installed under the cheaper home batteries policy.
0: 보웬 장관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50%까지 확대되고 더 저렴한 가정용 배터리 정책을 통해 41만 4,396개의 가정용 배터리가 설치된 것이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면서 이는 배터리를 설치한 가정뿐 아니라 전기 모든 소비자의 요금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고 에너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야간 피크 시간대의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소속 알레그라 스펜더 하원 의원이 틸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정당 창당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폴린 헨슨이 이끄는 원네이션당 지지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틸은 중도 성향의 무소속 정치인 그룹으로 호주의 초기 틸 무소속 정치인 중 한 명인 캐린 페프스 전 의원은 정당 구조를 갖추면 의원들이 자원을 공유하고 정책을 공동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틸 무소속 그룹은 의회 내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주요 양당 체제에 대한 대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I think what people are saying is they are done with this sort of toe the party line, say what the party says, regardless of what you think.
0: 스펜더 의원은 유권자들은 당론만 따르는 기존 정치에

0: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물론 지역 기반 무소속 정치인들의 좋은 사례도 있지만 예를 들어 상원 후보는 정당 없이 출마할 수가 없고 현 정부 제도 하에서는 무소속 정치인들이 자금 접근성에서도 불리하도록 설계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범죄통계연구청이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세계적인 추세 일부라고 분석했습니다. 범죄통계연구청이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즈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성인 2,000명 가운데 피해자의 요구를 사법 시스템이 충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34%에 불과했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그쳤습니다. 범죄통계연구청의 재키 피츠제럴드 청장은 경찰이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신뢰도 역시 크게 하락했으며 2019년 70%에서 2025년에는 56%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 There is evidence locally and from overseas that people are
0: 피츠제럴드 청장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사람들이 경찰과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 더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는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동시에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글로벌한 불신 흐름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던 테러토리에서 현재 디프테리아 확진 사례가 163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48건은 호흡기 질환을 동반한 디프테리아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최근 발생한 디프테리아 발병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노던 테러토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치료와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72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노던 테러토리 스티브 에징턴 보건장관은 이 가운데 200만 달러가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Since the first report of diphtheria in Alice Springs, a pop-up clinic was stood up.
0: 에징턴 장관은 앨리스프링스에서 디프테리아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현장에 임시 진료사가 설치됐고 또한 앨리스프링스 지역의 여러 마을 캠프를 중심으로 원주민 의료기관과 협력해 현재 팀을 파견했다면서 디프테리아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고국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이 일고 있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 회장은 일단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잘못이라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스타벅스 직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세계 측은 논란이 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텀블러 행사와 관련해 사내 조사 결과 마케팅 담당 직원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갖고 행사를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못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단계 보고 절차 과정에서 누구도 탱크데이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았고 한 차례 문제 제기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측은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는 경우 즉시 징계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니콜라 스터전 전 총리와 별거 중인 남편 피터 머렐이 에든버러 고등법원에서 정당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머렐은 스코틀랜드 국민당 SNP의 최고 경영자로 재직 당시 약 40만 파운드, 호주 달러로 약 75만 달러를 빼돌려 자동차와 명품, 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2014년부터 23년까지 약 10년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총리이자 당대표를 역임한 스터전 전 총리는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존 스위니 현 스코틀랜드 총리는 오랜 기간 당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금을 모금해온 SNP 당원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4: By embezzling from the SNP, Peter Moore was stealing the hopes, the dreams,
0: 스위니 총리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당에 기부한 사람들의 꿈과 열망을 훔친 행위라며 피터 머렐의 횡령 행위에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4: I am horrified. I am betrayed.

0: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빼앗긴 세대의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26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획기적인 보고서인 Bringing Them Home이 발표된 지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전체 83개의 권고사항 가운데 단 5개만이 현재까지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추가 자금 지원을 발표했지만 관련 단체들은 피해 회복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굿나이 군티 트마라, 자부 워룽 부족 출신의 리디아 소프 상원 의원은 정부가 브링잉 댐 홈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Sorry means you don't do it again. But what do you know? We have 24,000 Aboriginal and Torres
0: Strait. 소프 상원 의원은 사과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라면서 2026년에도 여전히 2만 4천 명의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 아동이 가정 밖 보호시설에 있고 이런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현실이고 아이들이 여전히 어머니의 품에서 강제로 빼앗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기상청이 이번 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폭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남호주와 퀸즐랜드 서부, 뉴사우스웨일즈 서부와 빅토리아주에서 시작되는 비구름대는 점차 동부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즈 해안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퀸즐랜드 남부와 태즈메니아 동부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뇌우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과 우박, 그리고 이미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홍수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81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0: 시드니 오후 늦게 많은 비 내리겠습니다. 14도에서 낮 기온 22도. 멜번 소나기 오겠습니다. 오전 12도, 낮 기온 15도. 브리즈번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18도에서 23도. 퍼스 대체로 흐리겠고 16도에서 23도. 애들레이드 13도에서 17도로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캔버라 오전 10도, 낮 기온 19도로 오후에 구름 많겠고 호바트 소나기 지나겠고 10도에서 15도. 다윈 대체로 맑겠습니다. 21도에서 낮 최고 30도. 고국 서울은 내일 대체로 흐리겠고 21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1: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2: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연료 안보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우리는 2단계에 있습니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전하시면 트럭 운전사와 농민 그리고 필수 서비스에 필요한 연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fuelplan.gov.au/korean을 참조하세요. 캔버라 소재 호주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3: 2026 FIFA 월드컵이 6월 10일 SBS에서 시작됩니다. 총 104개 경기를 생중계와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 경기와 하이라이트, 팟캐스트, 스튜디오 분석과 매일 전해드리는 서커롤스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 FIFA 월드컵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독점 생중계됩니다.
0: 에이피와이 랜드부터 야러바까지 호주 전역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과 함께 떠나보세요. 이번 시리즈는 10명의 아티스트 인터뷰를 통해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창작 세계를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깊이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은 SBS On Demand에서

0: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의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가겠는데요. 고국인 한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지난주 종영한 드라마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의 OST 데이먼스 이어의 언타이틀드 08 듣고 갑니다.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와 호주안인 헷 셰프 특집, 복지 알아가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 전해드립니다. 최근 호주에선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장을 한번 보고 나면 계산대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와 놀랐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호주인

0: 상당수는 식료품비를 가장 부담스러운 생활비로 느끼고 있으며 많은 호주인들이 슈퍼마켓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선 호주 가정이 식료품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어느 정도로 커졌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1: 익스플레이너. 호주에 사는 여러분, 장을 볼 때 일주일에 어느 정도 돈을 쓰고 계신가요? 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식료품비에 대한 부담 역시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파인더가 호주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호주 가구의 평균 식료품비 지출은 주당 207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식료품비 지출 부담 더 컸는데요. 자녀가 있는 부모 가정은 주당 평균 274달러를 식료품비로 지출하고 있었고요. 반면 자녀가 없는 가정의 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은 17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한 달에 약 1,000달러 정도를 식료품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호주인의 온라인 쇼핑 소비 패턴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파인더는 식료품비를 제외한 온라인 쇼핑 지출 규모 역시 조사를 했는데요. 주간 평균 온라인 쇼핑 지출액은 지난해 10월 452달러를 기록하며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5년 초에는 200달러 초반대로 떨어졌고요. 이어서 올해 4월에는 23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9%는 식료품비를 가장 부담스러운 생활비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네, 이는 주택 임대료와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라고 답한 37%보다도 더 높은 수치였는데요. 이어서 유류비가 27%, 또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파인더의 개인재정 전문가 사라 맥인슨 씨는 가격 논쟁과 별개로 많은 가정의 예산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식료품비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매주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지출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많은 호주인들이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바가지를 쓰고 있다고 느낀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습니다. 응답자의 79%는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가격 바가지를 쓰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슈퍼마켓이 가격 부풀리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4%는 과거에는 가격 부풀리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답했고요. 또 1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라 맥인슨 씨는 소비자들이 슈퍼마켓 가격 체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대부분의 가정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에 대해서 이처럼 높은 수준의 불신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인슨 씨는 또 소비자들이 계산대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식료품 지출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맥인슨 씨는 슈퍼마켓 가격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디서 어떻게 장을 볼지는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다면서 같은 용량 기준으로 단가를 비교하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예를 들어 100g당 가격을 비교해 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며 슈퍼마켓을 번갈아 이용하거나 자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고 또 반값 할인 상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량 구매를 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절약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파인더의 2026년 4월 조사 결과 호주인의 평균 현금 저축액은 35,049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의 평균 현금 저축액은 45,641달러로 여성의 평균 저축액 24,682달러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세대별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현금 저축액이 53,398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Z세대는 16,468달러로 역시 큰 차이였습니다.

0: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호주인들은 직장을 잃을 경우 현재의 저축만으로 평균 17주 정도를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남성은 평균적으로 20.1주 동안 버틸 수 있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15.4주에 그쳐서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무섭게 오르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 많은 호주인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격은 소비자가 정할 순 없지만 어디서 구매할지는 소비자가 정할 수 있다는 점. 꼼꼼하게 가격 비교해보시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3: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4: 있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5: And what you say stays private and unchanged.
4: 우리 모두는 이해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5: Because we all deserve to be understood.
4: 나티 인증 통역사를 요청하세요. nati.eu/interpreter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6: NITV에서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해어 군도민 관련 이슈를 알아보세요. 채널 34와 SBS 온디맨드에서 NITV를 시청하세요.
7: 에스베스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는 호주의 비자, 필수 서비스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디지털 동반자입니다. 이용한 팟캐스트와 기사, 영상을 원하시면 온라인에서 SBS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검색하세요.
8: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코리안 온 페이스북.
2: 5월 26일 화요일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는 호주에서 햇을 받은 한인 셰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요리 한 접시에는 한 사람의 시간과 기억, 그리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호주 미식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한인 셰프들 역시 자신만의 이야기로 그 맛을 완성해가고 있는데요. 호주 한인 햇 셰프 특집, 시드니에서 주목받고 있는 황준영 셰프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0: 호주에서 햇을 받은 한인 셰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특집방송.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시드니 화이트호스 레스토랑의 황준영 헤드 셰프를 만나봅니다. 굿푸드 가이드가 호주 최고의 레스토랑에 부여하는 햇. 황준영 셰프에게 햇은 어떤 의미일까요? 황 셰프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쳤을까요? 시드니 서리힐스에 위치한 모던 오스트레일리안 레스토랑 화이트호스. 이곳의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황준영 헤드 셰프는 호주 미식 가이드 굿푸드 가이드에서 2년 연속 햇을 받은 실력파 셰프입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준영입니다. 저는 화이트홀스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햇을 받은 지는 작년이랑 올해 이렇게 두 차례 받게 되었고요.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몇 달 사이에 리뷰를 받았고, 그때 좀 운이 좋게도 오픈한 첫 해에 햇을 받게 되었습니다.
0: 호주에 온 지 11년이 된 황준영 셰프.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에서 요리를 배우고 맥커리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공부했습니다.
9: 처음에 한국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전역하고 거의 뭐 1년 이내

0: 결정을 하고 호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호주에는 2015년에 왔고요. 2015년에 와서 바로 이제 르꼴동블루라는 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1: 그의 요리 인생은 뜻밖에도 아주 어린 시절 계란프라이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0: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요리의 첫 시작은 계란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7살 때쯤 어머님의 친구분이 놀러 오셨는데 집으로. 근데 그때 어머님께서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줄 수 있니? 엄마 친구가 너무 배고프단다 했었을 때 제가 단 7살이었지만 그때 제 온 지식과 온 마음을 다해서 계란 후라이 하나를 했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서 그 엄마 친구분이 그거를 후루룩 하고 드셨을 때 제가 그 기억을 성인이 돼서까지도 잊지 못해서 아마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거를 업으로 삼았을 때는 저도 행복하고 남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업을 요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모던 오스트레일리안 레스토랑에서 일하지만 황 셰프의 음식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한국적인 감각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0: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이제 음식의 플레이버 프로파일을 찾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치킨, 닭 요리 중에 고추장 주가 들어간 그게 큰 예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그 입맛을 많이 살려서 김도 많이 사용하고 된장으로 만든 디저트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한식에 집중을 하는 편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자라왔던 그런 입맛이 이제 제 메뉴에는 영향이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1: 화이트호스는 오픈 첫 해 햇을 받았고 그 후 2년 연속 금영성을 이어갔습니다.
0: 그만큼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너무 받고 싶은 절박함은 있었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황 셰프는 햇은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합니다.
0: 같이 노력해준 직원들이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단지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이고 그때 당시에 리뷰어가 왔었을 때 제가 비록 누군지는 몰랐지만 모든 손님이 왔었을 때 그 한 테이블 한 테이블 다 정성을 담았었던 그 마음과 그 직원들이 그 마음을 따라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 황 셰프는 햇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0: 호주는 미슐랭스타라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굿푸드 가이드의 햇이라는 걸로 점수를 매깁니다. 신념을 갖고 하고 싶은 요리를 하고 그리고 마음이 잘 전달된다면은 그러면은 햇 받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소중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뭐 햇을 받는 입장에서는 점수를 매겨주는 거니까 이제 우리 레스토랑은 뭐 햇을 받을 정도의 퀄리티에 있는 레스토랑이다라고 이제 점수를 매겨주는 거는 또 뭐 감사하고 뜻깊은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1: 그렇다면 황 셰프가 생각하는 호주에서 햇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황준영 셰프는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0: 햇을 받으려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consistency입니다. 모든 테이블 하나하나가 다 이제 처음에 시작했었던 메뉴를 개발했었던 그 요리 그대로 그 맛 그대로 그 온도와 식감 그리고 모든 타이밍이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은 그 디쉬에 대한 그 틀어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리 부분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창의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여기에 재료에 대한 이해도까지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하나의 평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황준영 셰프의 설명입니다.
0: 이 재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고 얼마나 잘 이 재료를 활용한 그 활용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디시들이

0: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총 완성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뉴의 구성도 정말 중요하고, 물론 호주는 다이어트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글루텐 프리 옵션이 잘 돼 있는지, 데이리 프리 옵션, 베지테리언 메뉴가 또 따로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리 부분에서는 뭐 웬만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맛이겠죠. 맛이랑 프레젠테이션도 되게 중요하고, 또 서비스 부분도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서비스랑 앰비언스라고 해서 이렇게 적은 점수를 매겨주는 매겨지는 요소들이 있는데, 서비스 측면에서도 저희 홀 스태프들이 얼마나 그 스탠다드에 맞게 잘 대응을 했는지, 뭐 와인이 떨어졌을 때 잘 와서 답업을 해줬는지, 그리고 앰비언스는 분위기, 예를 들어서 음악은 너무 크지 않는지, 테이블 간격은 얼마나 너무 좁지 않은지, 그런 요소들이 다 종합해서 점수가 매겨지고, 이제 거기에서 15점이나 15.5점을 받으면은 원햇, 이렇게 거기에서 햇을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황준영 셰프가 후배 셰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0: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은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제 일을 할수록, 그 경험을 할수록 겸손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요리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요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좀 더 뚜렷하게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가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요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요리가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요리는 사랑이 담겨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첫 번째를 기억하세요. 그 내가 왜 요리를 시작했는지, 내가 요리를 하는 게 왜 즐거웠는지. 대부분 다 답변이 상대방이 내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한 감정을 느꼈을 때 나도 덩달아 행복하다 라는 감정들이 많을 거예요. 그 기억을 항상 되새기고, 네. 그러면은 요리사라는 직업이 참 리워딩 합니다. 되게 보답이 많이 돌아옵니다.
1: 그래서 황 셰프는 어떤 기술보다도 더욱더 맛에 집중합니다.
0: 제가 감히 말하자면 저는 맛에 정말 집중합니다. 맛이 잘 어울려야지, 그리고 좀 손님이 드셨을 때 우와 맛있다 라는 거를 저는 좀 많이 포커싱을 하는 편이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음식을 할 때는 이 맛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재료를 썼었을 때 그 재료의 맛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다른 재료들이랑 잘 어울리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요리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그 단순하지만 깊은 가치가 황준영 셰프를 오늘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계란후라이 하나에서 시작된 시드니 화이트호스의 황준영 헤드셰프 잘 들어봤습니다. 식당의 분위기와 서비스, 음악까지 헷점수에 반영된다는 팁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겸손과 요리에 대한 사랑을 후배 요리사에게 전하는 진심, 잘 들어보았습니다. IOI의 갑자기 듣고 저희는 복지하러 가기로 이어갑니다.

0: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1: Because we all deserve to be understood.
2: NATI 인증 통역사를 요청하세요. nati.eu/interpreter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3: 전 세계 다큐멘터리부터 클래식 컬트 영화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수준의 드라마부터 재밌는 코미디에 이르기까지, 채널 31에서 바이슬랜드를 시청하세요.
4: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시거나 SBS 오디오 앱을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5: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복지 알아가기입니다. 호주에서 장애 자녀를 돌보는 한인 가족들 가운데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거나 언어 장벽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같은 고민을 나눌 곳이 없어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릴레이션십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에선 한인 가족들이 한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애가족 서포트 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복지 알아가기 시간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0: 김지선 다문화 담당관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 것인지 얘기 나눠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가 전해드립니다.
1: 호주에서 장애 자녀를 돌보는 한인 가족들 가운데는 정보 부족이나 언어 장벽 또 주변에 털어놓기 어려운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족들을 위해 Relationships Australia New South Wales에서는 한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애 가족 서포트 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문화 담당관 김지선 씨와 함께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선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Relationships Australia New South Wales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장애가족 서포트 그룹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저희 Relationships Australia New South Wales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가족 서포트 그룹 프로그램은요, 이제 한인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민자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는 호주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좀 있어서,
1: 네.
2: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고립을 경험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러한 필요를 반영을 해서 이제 이 그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저희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도 있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룹은 Better Together 그룹이라고요. BTG라고 합니다.
1: 네, BTG.
2: 네, BTG고요. 시드니에 계신 한인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모임이고요. 여기서 서로 의지하고 소통도 나누고 또 정보도 나누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장애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참여 가능한 조건이나 그 대상이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2: 저희 프로그램은 일단은 이제 면대면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어서 시드니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모두 이제 환영하고 있고요.
1: 네.
2: 장애의 자녀를 둔 한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사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님들의 참여가 가장 많죠.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같은 경험을 좀 나누고 이제 도움을 받고 싶은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1: 네.
2: 그리고 뭐 아이들 장애의 이제 종류나 정도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에는 제한이 없고요. 서로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 공감하고 도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서포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오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제공되는 활동이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2: 네, 저희는 이제 Better Together라는 말이 이제 혼자가 아닌 함께라서 또 더 힘이 난다라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 네.
2: 우선은 오시면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공감을 많이 받으시고 정서적인 지지를 우선은 많이 받으세요.
1: 네.
2: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그룹을 진행하신 분들이 꽤 오랫동안 이제 같은 그룹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청소년 혹은 이제 20대 가까이 되기까지 이제 이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호주에서.
1: 네, 네.
2: 그래서 그에 관련한 아이들을 어떻게 서포트해야 될지에 관련한 또 정보들이나 서비스나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 이런 것들을 좀 좀 넓게 나누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1: 네.
2: 또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는 매년 이제 end of year, 그러니까는 한 해가 끝날 때는 같이 이제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도 나누고 좀 각자 올 한 해도 고생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서서 서로 토닥토닥하는 네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네, 장애를 가진 뭐 자녀가 있거나 그런 가족을 둔 네.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2: 네.
1: 그 많이 힘들잖아요.
2: 네. 네,
1: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고
2: 네.
1: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런 시간이 굉장히 따뜻한
2: 네.
1: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애 자녀를 둔 한인 가정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2: 네.

0: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특히 많이들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건가요?
1: 저희 그룹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주로 그 오티즘, 자폐가 있는 아동과 함께 계신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워낙 요즘에는 오티즘, ADHD 되게 마일드한 경우도 있고, 뭐,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예, 이라는 점이 조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좀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인 장애 자녀를 둔 그런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민자로서 누구나 겪어가는 상황일 수 있지만 언어 장벽. 이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정보 접근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 아이가 뭐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할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서 오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좀 제한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더큰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또 이제 장애에 대한 그 인식이랄까요? 이제 한국하고 호주가 좀 차이가 있는 게, 호주 같은 경우가 좀더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아무래도.
1: 그래서 좀 저희가 뭐 길을 다니다 보면 좀 차이도 많이 볼수 있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나 어떤 이제 전체적인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또 한인 가정에서는 또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약간 고립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 아이가 혹은 뭐 가정의 누군가가 장애인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약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고립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이도 우리 가정도 지위지를 좀 많이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희 같은 그룹이나 네, 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같이 참여를 하셔서 예,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어떤 양육 스트레스도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육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우울감이나 번아웃도 오시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고립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호주에서는 NDIS라고 국가 장애
1: 네.
0: 지원 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한국에서 장애 가족으로 사는 것보다는
1: 네.
0: 좀 많은 지원을 받지 않을까
1: 네.
0: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1: 네.
0: 이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또 한인 가족들은 살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1: 네.
0: 또 다른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이 피드백은 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1: 네, 저희 프로그램, 저희 그룹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와서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사정도 같이 나눠보고 하니까,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다 하는 부분들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 그룹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나, 네,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을 알게 돼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펀딩 같은 것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되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신감도 좀 많이 향상이 되시고 주변에 좀 네트워크도 형성이 많이 되셔가지고 예, 사실은 이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지원받고 살아가고 또 이제 소속감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되면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예, 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그러면 이 장애 서포트 그룹에서, 장애가족 서포트 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가 부담스러운 분들, 한국어
1: 네.
0: 지원을 위해서
1: 네.
0: 어떻게 뭐 신청해야 될 것들, 이런
1: 네.
0: 부분 서류 작성, 이런 것도 도와주시나요?
1: 네, 저희가 저희 그룹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네, 같이, 아마 꼼꼼하게 정보도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자가 이제 그룹에 소속이 돼 있지만 좀 약간 소속감도 갖고 이제 서로가 리더이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이거를 형성해, 그룹을 형성하고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0: 부담 없이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 자 오늘 이렇게 장애가족 서포트 그룹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던 분들 아 나도 한번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0: 네, 저희 그룹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모임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메일 주소는 btg.sydney@gmail.com 이렇게 됩니다.
1: 네. 그래서
0: 저희 프로그램은 정부 펀딩으로 무료로 제공되고요. 뭐, 웨이팅 기간 이런 거 없이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참여가 망설여지신다면은 먼저 연락 주시고, 예, 안내 받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릴레이션십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의 김지선 다문화 담당관과 함께 장애의 자녀를 둔 한인 가족들을 위한 한국어 서포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호주 가정이 식료품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호주에서 햇을 받은 한인 셰프 황준영 셰프와의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알아가기를 통해 한인 장애가족 지원 프로그램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 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오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한 BTS의 스윔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